0: 선조는 손에 와.
1: 그러면 뭐니 보는 좀 보.
2: 28-13 off.
3: Sounds good.
2: Show me out at 364 Gold or Road, reference 1063.